마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 메사 아자 이남이 어들어 아 메사 아자 우였으라니 아니면 메세 우였으라니 제세리 아마 우였으라니 왜냐 왜냐 니가 타타비카 아파리 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이 헤 우였으라니